0: 저희가 그 전에 지렁이팅 2400 지렁이팅
1: 아네 저희 소처브 사우스 메디카
0: B
1: 메디카 32B
2: 2대 바이즈 웨어 차스나 힐 still waiting on the bed
1: Affirmative.